0: 됐어.
1: 에화카타우키 마을이 대하로리 랑이 타히
2: 고연나이 고테 코레로 모테 타가타 카마히 파이 카마히 카하 모테 라코 타히 헤아후아 타가 테나이 에리테 키테 하로리 에투쿠 마야나 모테 라코 타히 에티카나 테나이 화카타우키 모테 타가타 카파이 카하 모테 와포토 아라 테타히 타가타 마앙이레
1: 대하로리 랑이 타히 에화카타우키 마을이